0: 보라 뭐
1: 엄마가 봐 나는 총리
0: 응 총리
1: 보라 엄마가 봐 나는 총리 저리께 보라 먼저 미야고 내가 보람 말이지 보낸다
0: 벤돌 나 파기 나 다만인다 그냥 공원이
1: Je suis un peu plus de temps.